0: 어이 미대 가서 그냥 애들 만든다 뭐 지금 지랄하잖아
1: 어디슈 어디슈 슈 어디슈 김혜만 벌리기 뒤에 맞습니다
2: 김혜만 벌리면 떴잖아 이티버치 아르곤 만에 커버 뛰는 거예요 아기 연락이 어디서 벌리면
1: 벌리가 해도 거의 안 되네
0: 이틀째 깨어나다 지적한 마